내면은 하고 피아 머리라서 일하세. 나 뭐 예를 했지. 아까 숨지. 알라고 태워도 풀어라. 나 너 바바 밑에 했지. 여기서 어째. 잡지 마. 빨리 여기 먹어. 내 말이 없지. 나 너 뭐 왜냐. 나 언제 미술을 하고. 어, 지혜고 풀어라. 나 너 마음이 있는 건지 안 주는 지시야도 면허. 어, 지혜고. 나 바보스 여기 보내고. 지혜고 하지.